0: 係啊，麻地啦，妃子。
1: 我唔睬你嘅啦。
0: 咪咁咧，誒？
1: 係呢，主上。
0: 嚇？
1: 你頭先講咩話？
0: 頭先講咩話？
1: 嗯。
0: 咪講呢啲話咯，講咩話？
1: 唔係啊，最尾嗰一句呢？
0: 最尾嗰句啊？哦，係續前情啊嘛。
1: 哦，續前情啊？
0: 係咯。